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하베베 리코 까먹고 나 초흐 카페이다. 뜨자레 까먹고 나 외워야유. 치대보 치마베타 까먹 노무 레토고무 베 치대파 토지라베유. 치대 그 야미대가 대가베 대초 나가시. 치대 그 외 뼈베 샤베 오뇨 하타가베.